야, 시험이 많아, 지금. 야, 너는 지 마대. 너는 지 마대, 성을 밀어봐라. 너는 지 마대, 여기서. 밀린 텔레폰, 또 밀린 텔레폰을 블록해라면, 또 오이자. 쇠다미오메 싸가 밀어발라더래. 쇠다미오메 싸가 밀어발라더래. 와, 지엄 왜? 싸가 밀어발라더래.